0: 이뻐.
1: 먹을래매.
2: 뱀 şey görmedim. 얘라 이 소리에 선쿠버 메시지네 gitti.
0: 하?
2: 슈퍼게 온다. 슈퍼게 내 가서 클락 올래매. 이제 쿠버 메시지. 하, 으름질 거울을. 네이세, 밴드 자텐 부는 지금 부르다임, 딜메?

0: 알아?
1: 응응.
2: 에? 아틱.
0: 봐라. 봐라. 에? 소스.
2: 소스. 소스. 이름이 베시.
0: 에?
2: 군바라.
0: 봐라. 봐라. 봐라. 봐라. 마스 멜데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함함함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응?